0: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전 병목 돌파를 현장에서 연구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을 봉사하는 것이 곧 발전을 봉사하는 것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일선에 내려가 상시적으로 공업 기업을 방문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기업의 인력 채용, 이용자 물류, 요소 보장 등 관건적인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수집, 업무 처리, 감독 처리, 폐환 사업 기재를 건립 건전해 정책 착지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해야 합니다. 기업은 안전 생산의 최저선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절실히 다지고 우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 생산 경영과 안전 관리를 총괄적으로 잘 틀어줘야 합니다. 자체적인 자원 우세에 입각해 기술 개조, 제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산업 사슬을 확장해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경영 환경을 부단히 재속화하고 친근하고 청결한 정부 상업 관계를 구축해 진정으로 기업 발전에 보가 호황해야 합니다.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안전 생산 사업을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틀어주어 안전 생산의 방어선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 통상구, 자원 등 우세에 의탁해 수산물 가공, 에너지 보장, 가공, 무역 등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특색 산업 집군을 육성, 확대해 경제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에너지를 주입해야 합니다. 진철, 소지위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군촌시는 도시 주거 환경 건설과 상권 업태 육성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는 한편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해 도시의 질적 향상과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 수운춘휘 대상 시공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이 즐비하게 서 있고 기계 굉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 인원들은 시공 절점을 다잡고 주체 시공, 단지 배관망 등 공정 건설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운춘휘 대상은 훈촌시의 도시 갱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점 민생 대상으로서 도시의 전체 발전 계획에 입각해 주민들의 고품질 주거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최적한 주거 생태와 사람을 근본으로 한 건설 이념을 견지하면서 현대화 고품질 주거 단지를 고표준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훈촌 하반에 자리한 매혹 호텔 가로장터는 훈촌에서 야간 경제를 육성하고 상권 부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특색 공간입니다. G331 변경 문화 관광 우세와 캠핑카 야영지 자원을 기반으로 특색 미식, 창작 수공예품, 공익 체험, 친자 휴식 등 다양한 업태를 한데 모아 젊은층 트렌드, 체험형 소비에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훈촌 야간 상권 경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일전에 훈촌시 청공리에서는 신안가도 각 사회구역과 연합으로 공회 애심 위탁 관리반을 개설해 돌봄 취미 실천을 일체로 한 성장 공간을 구축했는데 아이들이 즐거움 속에서 방학을 충실히 보내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즐거운 위탁 안심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0: 훈촌 금화 생활 슈퍼 3층에 있는 한 DIY 수공 매장에서 채색 활동이 한창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아이들이 책상 앞에 둘러앉아 석고 조형물에 색칠을 하고 있는데 수수했던 조형물들이 아이들의 재치 있는 솜씨로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현장 곳곳에서 온기와 즐거운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 위치한 공회 애심위탁관리반을 찾은 아이들은 꼬마 건축가로 변신해 소형 벽돌과 특제 시멘트로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단련하고 성취감을 얻으며 즐거운 웃음소리로 방학을 더 빛내고 있습니다. 공회 애심위탁관리반은 공회 주도 가도 련동 사회 참여 모식을 견지하는 한편 취미 수공 실천과 방학 돌봄 봉사를 깊이 있게 융합시켜 청소년 아동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종업원 가정의 실제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군중을 위해 봉사는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공예 조직과 기층 가도의 민생 온도와 책임 담당을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1: 그일 군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조직하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 진입해 자원봉사 해설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동심의 언어로 역사의 온도를 전달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심화하는 것으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0: 활동 현장에서 꼬마 해설원들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포만된 정신으로 해설석에 섰습니다. 그들은 기념관의 4대 주제 전시구역을 둘러싸고 어리지만 굳센 목소리로 청조 말기 애국장령 오대징이 위기 속에서 임명받고 당당하게 항변하며 경계비를 다시 세워 국가 주권을 수호한 용감한 사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번 자원 해설은 생동한 걸으면서 배우는 사상 정치 수업입니다. 해설을 더욱 생동하게 하고자 꼬마 해설원들은 과외 시간에 대량의 역사 자료를 열람하고 해설 대본과 자세를 반복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영웅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수동적인 듣는 사람에서 능동적인 전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대화 속에서 선배들의 변치 않은 애국 초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1: 전국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뛰어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주택 주변에서는 무질서하게 물건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현상이 여전히 때때로 발생하고 있어 소구역의 깔끔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0: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일부 소구역의 건물 앞뒤와 녹화 지대 등 곳곳에서 건축 폐기물과 각종 잡동사니가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도 아무렇게나 놓여있었으며 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이런 소구역 전체 면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관리와 군중들의 위생의식에도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어 훈촌시가 전국 문명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맞지 않는 모습으로 집중적인 정비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광범한 주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무질서하게 물건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나쁜 습관을 스스로 버리고 건물 주변 공공공간을 점유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쌓아두지 않으며 공공환경을 자각적으로 보호해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대미원,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珲春시정부당조석이박철만이전시규모이상공업기업운영및안전생산사업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초심3영령기부흥의로정에서분진조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에서도시갱신의가속도를더하고야간경제에활력을더하고있다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대당길림발전유한회사혼촌열전분회사연변회리공업무역흥량수산로희식재료농업발전유한회사해미다식품혼촌광업그룹8년성탄광등지에서박철만은각기업의생산공예제품판로원자재공급및발전에서직면한어려움안전생산사업등상황을상세히요해하고기업의발전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발전병목돌파를현장에서연구했습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기업을봉사하는것이곧발전을봉사하는것이라는이념을확고히수립하고주동적으로앞장서서일선에내리가상시적으로공업기업을방문하고소통해야합니다기업의인력채용이용자물류요소보상등관관적인난제에초점을맞추고문제수집업무처리감독처리폐환사업기제를건립건전해정책착지의마지막 1km 를원활히해야합니다기업은안전생산의최저선을엄격히지켜야하며안전생산주체책임을절실히다지고우한조사정돈을깊이전개해생산경영과안전관리를총괄적으로잘틀어줘야합니다자체적인자원우세에입각해기술개조제품혁신을지속적으로초동하고산업사슬을확장해시장에서의핵심경쟁력을증강해야합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요구했습니다경영환경을부단히재속화하고친근하고청결한정부상업관계를구축해진정으로기업발전에보가호황해야합니다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확고히수립하고안전생산사업을실제적으로세밀하게틀어주어안전생산의방어선을튼튼히다져야합니다지리적위치통상구자원등우세에의탁해수산물가공에너지보상가공무역등산업발전을추진하고특색산업집군을육성확대해경제고품질발전에강력한에너지를주입해야합니다진철소지위등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
2: 혼촌시는도시주거환경건설과상권업태육성을총괄적으로추진하면서도시기능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주거환경을최적화하는한편문화관광소비전경을풍부히해도시의질적향상과고품질발전에새로운에너지를부여하고있습니다
1: 수은춘휘대상시공현장에서는타워크레인이즐비하게서있고기계굉음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시공인원들은시공절점을다잡고주체시공단지배관망등공정건설을질서있게추진하고있습니다수은춘휘대상은혼촌시의도시갱신주거환경개선을위한중점민생대상으로서도시의전체발전계획에입각해주민들의고품질주거수요에초점을맞추고최적한주거생태와사람을근본으로한건설리념을견지하면서현대화고품질주거단지를고표준으로구축하고있습니다혼촌하반에자리한매옥호텔가로장터는혼촌에서야간경제를육성하고상권부대시설을보완하기위해조성한특색공간입니다 G331 변경문화관광우세와캠핑카야영지자원을기반으로특색미식창작수공예품공익체험친자휴식등다양한업태를한데모아젊은층트렌드체험형소비에부족한부분을효과적으로보완해혼촌야간상권경제의새로운성장거점으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2: 일전에혼촌시전공예서는신안가도각사회구역과연합으로공회애심위탁관리반을개설해돌봄취미실천을일체로한성장공간을구축했는데아이들이즐거움속에서방학을충실히보내고학부모들이안심하고사업할수있도록함으로써진정으로즐거운위탁안심관리를실현했습니다
1: 혼촌금화생활슈퍼3층에있는한 DIY 수공매장에서 채색 활동이 한창

0: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아이들이 책상 앞에 둘러앉아 석고 조형물에 색칠을 하고 있는데 수수했던 조형물들이 아이들의 재치 있는 솜씨로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현장 곳곳에서 온기와 즐거운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 위치한 공회 애심위탁관리반을 찾은 아이들은 꼬마 건축가로 변신해 소형 벽돌과 특제 시멘트로 벽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있습니다.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단련하고 성취감을 얻으며 즐거운 웃음소리로 방학을 더 빛내고 있습니다. 공회 애심위탁관리반은 공회주도 가두 련동 사회 참여 모식을 견지하는 한편 취미 수공 실천과 방학 돌봄 봉사를 깊이 있게 융합시켜 청소년 아동들의 정시문화 생활을 풍부히하고 종업원 가정의 실제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군중을 위해 봉사는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공예 조직과 기층 가도의 민생 온도와 책임 담당을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1: 근일 군촌시 제4소학교에서는 붉은 넥타이 해설원을 조직하고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 진입해 자원봉사 해설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동심의 언어로 역사의 온도를 전달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심화하는 것으로 홍색 유전자를 전승했습니다.
0: 활동 현장에서 꼬마 해설원들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붉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포만된 정신으로 해설석에 섰습니다. 그들은 기념관의 4대 주제 전시구역을 둘러싸고 어리지만 굳센 목소리로 청조 말기 애국장령 오대진이 위기 속에서 임명받고 당당하게 항변하며 경계비를 다시 세워 국가 주권을 수호한 용감한 사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번 자원 해설은 생동한 걸으면서 배우는 사상 정치 수업입니다. 해설을 더욱 생동하게 하고자 꼬마 해설원들은 과외 시간에 대량의 역사 자료를 열람하고 해설 대본과 자세를 반복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영웅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수동적인 듣는 사람에서 능동적인 전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대화 속에서 선배들의 변치 않은 애국 초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1: 전국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뛰어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주택 주변에서는 무질서하게 물건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현상이 여전히 때때로 발생하고 있어 소구역의 깔끔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0: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일부 소구역의 건물 앞뒤와 녹화 지대 등 곳곳에서 건축 폐기물과 각종 잡동사니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으며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비교적 뚜렷했습니다. 이런 소구역 전체 면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 관리와 군중들의 위생 의식에도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어 훈촌시가 전국 문명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맞지 않는 모습으로 집중적인 정비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광범한 주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무질서하게 물건을 쌓아두고 방치하는 나쁜 습관을 스스로 버리고 건물 주변 공공 공간을 점유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쌓아두지 않으며 공공 환경을 자각적으로 보호해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홍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珲春시정부당조석이박철만이전시중점대상건설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인대기바꿈선거위원회제1차전체회의가소집됐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
2: 8월5일珲春시정부당조석이박철만이전시중점대상건설상황에대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대상제1실천중점의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대상건설목표를면밀히조사하며건설품질관문을엄격히관리하고대상건설진도를가속화해각중점대상의조기준공조기생산투입조기효과달성을전력으로추동해야합니다
1: 박철만은선으로범해국제물류창고단지지능화신에너지발전동력계통헬라글레스계집산중심금속해욱패들보드및자동차부품시범구화학공업단지기초시설안지정란온천리조트호텔등대상건설현장에가서대상건설진도계획설계표준등상황을상세히요해하고대상건설과정에존재하는난점경색점을자세히물어보면서현장에서일일이정리하고해결의견을제기했습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당전은대상건설의황금기로서유리한시공창구기를다그치어틀어지고인력물력재력을합리하게조달하며대상건설의절조를전력으로가속화해대상건설의시간절점에따라질서있게추진되고예정대로준공교부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공사건설규범과품질안전표준을엄격히시달하고안전우한요소에대한조사정돈을전개하며안전생산최저선과공사품질의경계선을견결히수호해정품공정안전공정민심공정을구축해야합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대상봉사기업봉사의사업방향을확고히수립하고대상전생명주기에대한봉사기제를시달하며요소보장정책지원과협조봉사사업을전방위적으로잘해야합니다건설과관리를같이중시하고효익을우선시하며대상건설진도를가속화하고대상의생산투입과운영시장확장생산능력방출등후속사업을앞당겨계획하며대상건설산업육성경제증수의빈틈없는접목을추진해珲春의고품질발전의후발력을지속적으로축적해야합니다리조휘왕우진철조효동장향전등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
2: 8월5일珲春시시향량급인대기바꿈선거사업실시의견안배포치와사업수요에근거해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당조의연구결정을거쳐珲春시인대기바꿈선거위원회에서는제1차전체회의를소집했습니다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주임리강이회의를사회했습니다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당조석이진항발珲春시당위상무위원이며동전부부장인장홍량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당조부석이며부주임인왕사용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
1: 회의에서는성주시의현향량급인대기바꿈선거사업관련정신을전달학습하고선거위원회및판공실사업직책을연구했습니다회의에서는珲春시시향량급인대기바꿈선거사업동원포치회의및기바꿈선거사업양성회의실시방안珲春시선거위원회시향량급인대기바꿈선거감독지도사업실시방안珲春시선거구획정및대표명예분배방안과珲春시시향량급인대기바꿈선거선전사업실시방안을청취하고심의했습니다회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선거사업의법정절차와기울요구를엄격히준수하고사업직책을참답게리행하며협력과협조를강화하고선거과정에서발생하는새로운상황과문제를제때연구하고해결해야합니다법정시간절점을장악하고절대로절차상의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선거인등록을세밀하게추진해잘못등록중복등록누락등록문제를두절해야합니다 인선 품질을 엄격히 확보하고 대표 대오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종 당의 령도를 기바꿈 선거의 전 과정과 각 관절에 관철하고 시당 내 각항 결책 포치를 엄격히 관철시달하며 기바꿈 선거사업 기후를 엄수해 시향 량급 인대 기바꿈 선거사업을 방향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기풍이 맑고 바르며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전력으로 보장함으로써 착실하고 탄탄한 사업 성과로 전시 인민들에게 합격된 답안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8월 5일 훈천시 시향 량급 인대 기바꿈 선거사업 동원 포치 및 기바꿈 선거사업 양성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훈천시 시향 량급 인대 기바꿈 선거사업을 잘할 때 대해 안배 포치했습니다.
1: 회의에서는 새로운 한기 시향 량급 인대 기바꿈 선거사업을 잘할 때 대해 안배 포치를 진행하는 한편 당조직 부문

0: 직능 역할을 잘 발휘할 방안과 기바꿈 선거 선전 보도 사업을 잘할 때 대해 구체적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시향 량급인데 기바꿈 선거는 전시 정치 생활에 첫째가는 대사입니다. 반드시 당의 전면적 영도를 견지하고 정확한 정치 방향을 확고히 해야 하며 헌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엄격히 따라 각 환절 사업을 추진해 광범위한 선거인의 인지 권리, 참여권,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기바꿈 기호를 엄숙히 하고 전 과정에서 기울 경계선을 단단히 조여 각종 규정 위반, 규율 위반 행위를 단호히 근절해 선거 과정에 청렴하고 바른 기풍을 확보해야 합니다. 각계 인사가 등록, 투표에 적극 참여하도록 광범위하게 동원해 정치적 소양이 탄탄하고 직책 리행 능력이 강하며 군중의 인정도가 높은 우수한 인선을 인대 대표 대호에 선발해 훈천시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민주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회의에서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일꾼들은 선거 절차 규범, 선거인 등록 채취, 대표 구성 최적화, 규율 작품 요구 등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현지 실제 사례와 결부해 회의 참가자들이 법정 절차와 실제 조작 핵심 요점을 잘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1: 한여름이 찾아오면서 대량의 캠핑카 관광객들이 변경 국도를 따라 전국 일조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촌에 머물며 차박 캠핑하면서 변경 소도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0: 연일 훈촌 명주광장 캠핑카 야영지에는 각지 번호판을 단 캠핑카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차 양막을 펼치고 탁자와 의자를 놓은 뒤 훈촌 강변에서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331 가장 아름다운 변경도로의 중요한 절점으로서 훈촌은 우월한 자연 생태와 쾌적한 여행 거주 환경을 바탕으로 장거리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잇따라 체류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많은 캠핑카 여행단의 피서를 흡인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훈촌에서는 변경 자가운전 문화관광 사업을 깊이 발전시키고 국도 연선 주차, 캠핑 봉사를 최적화하며 여러 곳에 무료 캠핑카 주차 지점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피서 자가운전 목적지의 명암장을 빛내고 있습니다. 제331 국도 관광회랑의 우세에 의탁해 생태 계곡, 변경 풍경구, 특색 상권을 연결하고 자가운전 관광 체험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해 전국의 자가운전 캠핑카 관광객들이 변경 도시로 향하도록 흡인함으로써 전역 문화 관광 시장의 열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1: 여름 방학일에 훈촌시에서는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자원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변경 홍색 관광 명암장을 빛내고 있습니다. 각지 관광객 정서는 연합 단체들이 잇따라 찾아와 참관하고 학습하면서 여름 방학 홍색 관광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0: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에서 모두들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하며 역사를 되돌아보고 병강의 분투 여정을 깊이 감화하면서 몰입식 홍색 교육 속에서 가곡 정서를 깊이 뿌리내리고 분진 역량을 얻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훈촌시의 중요한 애국주의 교육기지이자 홍색 문화 진지로서 두터운 병경 역사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또 상시한 역사 자료, 실물 전시, 전경 전시를 담채로 삼아 오대진이 경계를 지키고 병강을 수호하며 변경을 발전시키고 공고히 한 역사 사적을 체계적으로 재현해 선배들의 충성과 애국, 한치의 땅도 양보하지 않는 숭고한 정신 품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자 훈촌 명일환경위생관리 봉사유한회사에서는 주동적으로 담당하고 정밀하게 힘을 발휘해 전시각 향진에서 환경위생 전문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향촌의 촌면모를 전방위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최적한 생활환경을 힘써 구축했습니다.
0: 이번 전문 정돈 행동은 향촌 환경에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향촌의 주요 간선도로, 도랑, 하천, 정간, 논밭 및 위생 사각지대 등 지역을 중점적으로

0: 식으로 정돈했는데 사업일꾼들은 쓰레기, 잡초, 잡동사니 무분별한 더미 등 문제와 현상에 대해 집중 정리를 진행했으며 또 생활 쓰레기 운수 처리 절차를 부단히 규범화하고 향촌 환경위생의 돌출한 문제를 정돈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빠르죠? 어느덧 8월입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최저기온이 서서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아침 저녁에는 어느 정도 선선할 때가 있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명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하셔서 맵시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시는 게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마주칠 수 있는 소나기에 당황하지 않도록 우산 하나 챙겨나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은 34도. 춘화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3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은 34도. 양포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은 35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5도. 경신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3도. 반석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은 35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5도, 최고 기온은 35도. 영안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은 35도. 밀강 최저 기온은 25도, 최고 기온은 35도. 방천 최저 기온은 23도, 최고 기온은 30도.